0: 라디오.
1: 게이 웹사이트.
2: Привет! My name is Dark Home Fan, performance artist fan, the one and only Bar